0: bida sa umaga sa SBD.
1: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2: 여기 건물주님.
3: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2: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3: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4: 나 깜짝 놀랐어.
1: 아 잠시만요.
5: 네?
1: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5: 진짜 열심히 살았나.
0: 만ood ng GSEA TV. Pindot button sa inyong remote. Pindotin ang menu,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E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enjoy watching.
6: Narito na ang pinakakomprehensibong balita sa buong bayan. Fan News, 1 time, 5:30 p.m.

0: 新作リズムゲーム、バンドリアワーノーツ、事前登録受付中。
1: And that was the win.
2: Tito at ang random talk show kung saan.
3: Nina po kayo ng Daxon's Burgers with French fries.
4: Magkaibigan na tong dalawang panig.
5: Sa isyete.
6: So to all of you who have been supporting my show, thank you so much.
7: Sa mga past bullies ngayon, what would you say about them now?
8: TVOK2 na!
9: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2.
10: Edangpong을 찾아 어디든 간다.
11: 여기 건물주님.
12: 아이, 슈퍼스타신데요.
1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1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아, 잠시만요.
13: 네?
11: 정연이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13: 진짜 열심히 잘한다.
14: 8 members, 1 game master,